0: 그렇게 주고 그냥 쓰는 건가요? 우리 자식 바로 가.
1: 오케이.
2: 14-1217 Air Street, the alarm system engine 14-1317 Air Street, the alarm system operating on 5.